지하에 어려워라 우리로 와 어서 지면 도인 경포 너도 모두 왈도 세 세계가 나이다 지하야 반드시 버티지 브라보 세 Nosso time é preparado, não tem lero-lero nem chuta pra fora. É o primeiro time do rádio que chega e comanda as ondas sonoras. Deixa que a bola é nossa, força é raça, é muito...